타우 소라련 꼬라우 나디 농타우 농샤바우 꼬라우 사이부 카강 여러가 랑만 마이부 와이 여러가 랑우이기야 나우와 히엔마부

산악이여 단뚜니부마 공대기 산하 사이도 얼마뿔 방문에 랑고이 사자이 남타 타르데 나가가 내버마 시행망한 걸로 인해 나 아가

세람 아짓발 메이테이나 사파 메이테 이체다 마푸데 탕리 자파 타비리 아카스바니 인파 하우식 란 톡세리 The Cultural Training Institute ke saisak pa saisak pi shingna sakpa matam isai. The Cultural Training Institute ke saisak pa saisak pi shingna sakpa aan ba matam isai sipu sairing ba Chandramani Maikamsa.

아카스완 인파 콘셀라송기 털음시다 다 콘셀라송기 털음시다 다비다시 다시마포 아니수바 땅극다 마이범 나버키 소싱가 오나드나 와리사바 오나비가다바나 낭웅 이베야마 털음시 아한보이나 잉 리싱니 타라트르키 아카스타라다 산독세키브니

0: 컨셀 나솜 따비리.
1: 헬로 공강 라이프 포닝 프로그램.
2: 헬로 공강 라이프 포닝 프로그램. 다 구딩기 아로이바 탕자 공강기 타우람다 산독자바.
1: 헬로 공강 젤리바 다 시기오이나 락리바 준기 땅꾼따레 탕자 누밋 누미당 뿡뚜룩 미닛 니후 공강기 타우람다 산독자게니 헬로 공강 라이프 포닝 프로그램. 감주리비 히럼 마풍오이바 러로키 샘사바 엑스퍼트 오이나 랭신 비가다바 도터 송탐 로벤싱 SMS 에그로노미 KVK Impal West.
2: Miyamna studio ki telephone number
1: 9362327078 call to biraktuna thoram asibu saruk yabiyo. Hello Kungan.
2: Live phone in program.
0: Akashwani Impha. Housing ekipung tarin makhaitare Manipuri ta pau tabirasi.

0: 다시 농아래 글락해 빌리다.
1: 까이노 모이빠나 용 맘밍이다 와 킹사크라가 우라우 터라우는 한 미래 주부 까이다 오라기
0: 아이 마마 이비 아이 절로 절로 이룸 맞춰 절로 아이 절로 절로게 꽈 빙공 비생공우 아이 라이 그런 모시고 절로 절로
1: 까이노
0: 절로
1: 모이빠나 또 주부 응 마기시 모공업니 하이 하이 하이 라이마 하이
2: 이마
1: 토이 하이 너희 나 빠지 까이 놈 따오래 내 너희 봐 브라브라브라 오래 너희 봐
3: 이마 이거 뭐 가이 돌에 해 버노
2: 이마 뭐 바게 돌게
1: 하이 나 빠세 워킹 챵빠다 헬로 용나라 프라 칸디
3: 예 코이로 하이시 봐
1: 하이 토이 짤로 프리엣 아마드네 아 코주레 캄도 마이 타르가 포로 하이 하이 나이 코마이코 메코추 하포 우고
3: 토이세 오케이
1: 나 빠세 마이 아무토 옥톡시
3: 옥톡시 이마
1: 하이 레이마
3: 이마
1: 낭네네 쿠라 사오번 마이버도 엉타 고소 살
3: 이마 누피나 마이버 고보시 파티 하이나 보다냐
1: 누피나 마이버 고보 까이도 왜게 살로 살로 살로 뻥
0: 하이 하이 하이 마마 하이 레이마
3: 이거 뭐
0: 하이 토이
2: 바바
0: 자리 그 놈이 너희 홈나 수야 안 막 헬랑이 미시 봐 너희 나시 되나 나양 애들 리세이나 산타로 오라 너희
1: 또 이마 또 리세이나 간게 하이 이시 오르 봐 이시디 가 마이 동네 시베 하이 레이마 낭부 마이브도 크레토 너무 또 고우 좁게 너희 너희 봐
0: 등을 라라라 엄마 시디네 통나 밥이 가나노 토로
3: 마이브
0: 고고
3: 가 이마 이마 이세이시네 이마 이거 뭐로 이거 알고 거 뭐가 뭐로 이거 이마
2: 이마 세 구줄로 가마 이브도 시들 레이
1: 가다 가다
2: 가다 가다
1: 이마 더 피로 가다
3: 세
1: 아바 세
3: 영어 영어
1: 토이 바서 비에 만난지 오도 나서 빵그레다고 가이다 오게 난 보메 크룹시 크레야 마 아빠가 마이 쿠도 와와 가할라 빠야 드라이바
0: 또
1: 뭐이 봐 세 코주레 감세 한또복 톡시 헬로이 오이게라 사로이 오이게라 땀나라이 오이게라 붓 오이게라 뭐이 빠다 상이도 코주레 크람에 크룩가세 만음 캉멍엄다네 마인차차 그러다 보니 세세세도
0: 마마 엄청나고 나고는 상이 봐 빵라이도 마두 하나도 딴 돈은 못 하는 거 나트랍니네 나시 난 한 당당 나 밤 소이드네 여러
1: 년 뭐이 봐 세 엄다 핑가 삐라 키누세 엄다 사고 키누 가이다 오르게
3: 호이 호이 이거 뭐 아이 콜 빠카르빠나 루에리 해 봐 아이다 오르게 이거 뭐 뭐
0: 라이마 노이보 가나나 빠카르 피오 하게 미야 아이 그 슈타우데 나마나 마통모놈 강나 빠랑들 랑번에 미야
1: 라이마
3: 하시 뭐 오잉기로
1: 뭐 봐 뭐 슈타우데 봐 마이페 마이 마이페 마 아이디네 빠카르빠나 네 미훈 가세 아 알라와일루 투온다네 프랑프랑 투온다네 라이루리시
3: 이거 뭐게

0: 아니래.
1: 응?
0: 농사하시다 낙부시 사드로.
1: 응. 얌사이보.
0: 세. 수하시다 낙봉기지.
1: 응. 이네도 미기신주 딱땅이 사라가 시다 무판벌라이시보 나윤다 하닝드리보.
0: 낭부. 낭부 하닝아보.
1: 강대. 아이소 나낙다게 수겐 핸드 오닝드레
0: 아두네 아이고는 낙다 따이는 노
1: 아두 오자 마팜시 얌농아이트라
0: 얌농아이
1: 레디 싯바 말랑바나 아무목실락바다 밤인지기 우카다 팜바세 얌농아이 크레이디 아두가 아무쇼 임팔기 안난 볼텔다 팜다바 마케이 마팜시다 팜리바시수 이바니 아먹바 야옥드바 북셀시기 마니타바니코
0: 세모니 난 하리도 이모 난나 아루바 이신데 살바 탐바 아두가 아이신하 탐발도 부 마닝 떠오나 상자리바 부크리도 따레다나
1: 하이크로포니 아도 누 임팔기 안한 보 호텔기 미탁 파사포싱디 사가다 외서룩부디 마팜지기 쌈나 팜자바 마봉모 바네수 크리수 칼로이다바 마팜지기 싱주 보라 빵남 사르글레이저기
0: 아 호이다 누이기 이빙 바싱수나 마텀치 레샤파 캉시 칼락 본티하리
1: 호이니 마니 아도 학상주 속다바 능 아이기 북셀 시행부시수 미함나 캉제레드나 신나 파트로 야
0: 아스 아닐레 눈시기 사홈시다 능이 삼랑시나 아이기 마이 통세 나이 굽슬라 마레
1: 아이마 소리 아이기 삼랑세 한덕디 마닝이 함따오위
0: 능이 와칼도 능이 삼랑두나 강대는 떠오리니
1: 이스
0: 강대다 아닐레
1: 강비리바
0: 한덕디 아이씨 아이기 이꽃이나 능이 삼랑스킨세 검절을 싫어하는 칼리버니
1: 아도 오자기 이마나 로얄롱기 눈비 강내에나 강드라바
0: 강디다
1: 강디 강브로
0: 강디 강이 얌하라오이 능이 포토도 우르그네 아무게나 하라오리바
1: 이마 온홍니 가이자 크레다 아이기 포토 가서 우크라고 하이시보
0: 우크레 임팔더디 능굽나 파자바 술래 있더나 파자라수 코시엠기 파자바 나왔더니
1: 하진 바가디 하이크로폰
0: 하진 바나 때니 아도니레 아쿠이 마나 하리바
1: 거리 하리바
0: 마석 파자바 누피싱샤 북시엘 얌 렙디
1: 능원다기 북시엘 홍가다비 마한브로 아이보
0: 아두수 아무무 칸근 와비야디다
1: 하우지 파워 나북 망이니네
0: 아두부디 로얄람다 복비 능내나 강남가니
1: 그리고
0: 꿈마마기 로록세 꽃다 해가 진리 보봐 담방암디 나트로
1: 아두 부디 숨메 아두 외르슈 로록가 이가 프라만 도비라깐
0: 아이나 하이바디 능나 아기 윤도다 해 락들 보봐 하이바니다
1: 아도 이만 아이부 콩강루 삐가디 하이루이과
0: 예 콩강다 뽀뽀부 궁극 눈비 하이보다 그더게.
1: 호이다 궁극 마사 강한 바 파이게이노. 하이즈산우 하이엔 아이나 루나 타오르가부 이마든 아이분웅 시비다 방감가드로.
0: 좀이좀.
1: 아두고자. 마팜시들라 아가 카니 강디시 레카이 미야 마망디 카이제이코.
0: 아니래. 능나디 아이시야. 람비한 바 와칼 오이노 우리바. 예문에 아 로얄롱기 파자바. 싱마이기 파자바. 우파 싱시나 누시트기 사홈 방보다 질록 나바 쳇라 만게이 이엠보다 뻬르마나이지바시부 나티 아이부 그럼나 하딩가 도이노
1: 뽀뽀데기 우드나라 아바세 파제이 칼라가 숙 오자나 하리바 도마이나디 아무타 칼루디 강디니 오자기 와헤이 두가 로이나나 이엠보다 헤네 헤네 둠 파자라 브라카이노 오자나 사이타비리바도 로얄람 이코이기디 와이두 컸더니 임팔 달리 보자 괴기디 아랑 아락나 레팅니도
0: 헤 아이나 하이세 아줌마니 아이나 스쿨 사카그나 사크레 쳇다바누 미티 유브드가 라이방암 본데다 아세모니 남티 하남나 탈라바무 팜두다 임팔기 아랑 아락기 레팅나가 짠나 본데 아두나니 아이나 아잉바 아세엠바 와누시치다 능기름시 비마룸다 ꯃꯇꯝ ꯍꯧꯈꯤꯕ ꯈꯪꯗꯕ ꯃꯈꯩ ꯃꯐꯝꯁꯤꯗ ꯄꯣꯊꯥꯖꯔꯤꯕꯁꯦ
1: ꯑꯣꯖꯥꯅ ꯍꯥꯏꯔꯤꯁꯤꯅꯗꯤ ꯅꯨꯡꯁꯤꯕꯁꯦ ꯑꯣꯖꯥꯅ ꯍꯦꯜꯂꯤ ꯁꯤꯅꯤꯅꯦ
0: ꯍꯦꯟꯗꯗꯤ ꯀꯩꯅꯣ
1: ꯑꯩꯗꯤ ꯑꯣꯖꯥꯕꯨ ꯑꯣꯖꯥ ꯑꯣꯏꯔꯦ ꯊꯕꯛ ꯇꯧꯔꯦꯅ ꯃꯗꯨꯒꯤ ꯃꯤꯠꯌꯦꯡꯗꯨꯗ ꯅꯨꯡꯁꯤꯕ ꯅꯠꯇꯦꯀꯣ ꯑꯃꯨꯛꯁꯨ ꯏꯝꯐꯥꯜ ꯃꯆꯥꯅꯦꯅ ꯏꯊꯛ ꯏꯔꯥꯡꯒꯤ ꯂꯩꯇꯦꯡꯒꯤ ꯅꯨꯡꯁꯤꯕꯁꯨ ꯅꯠꯇꯦ ꯊꯃꯣꯏꯒꯤ ꯑꯁꯦꯡꯕ ꯅꯨꯡꯁꯤꯕꯗꯨꯅꯕꯨ ꯑꯣꯖꯥꯒꯤ ꯅꯅꯥꯛꯇ ꯐꯝꯕ ꯉꯝꯂꯤꯕ ꯅꯠꯇ꯭ꯔꯣ
0: ꯃꯗꯨ ꯈꯪꯕ ꯅꯠꯇ꯭ꯔꯣ ꯑꯩꯅ ꯅꯪꯒꯤ ꯅꯅꯥꯛꯇꯒꯤ ꯍꯦꯟꯗꯣꯛꯇꯅ ꯃꯐꯝ ꯑꯁꯤꯗ ꯄꯣꯊꯥꯖꯔꯤꯕꯁꯦ

0: 컨대 나시디 난 아이 용도도 잘하시 난 이놈 시브나 아이보 이몽도다 아무따디 인나식나 레이버가도 남부아무따디 얘기
1: 아두로 아이나 방가다바 오사기 마테 아두디 오사나 하이비럭테나 나이스럭 바꾸이라그니 아이에 땀망 타자르기
0: 두 하우직떡이 하우나 눈아이 보호르시디 나 이망 타게 나 아이기 둥이 늘어
1: 인자레 아기

0: 오자, 오자는 사오리브니에나 마통마름 캉다보 와리싱두나 이몽시기 알고이래비 이마나 농무탈레 타봉 캉지바세 아이 이마기 마똑시 잉방암데 아이니 이몽시대 핵락바대기 오자하기 아사오보니 이마세 에코이 마얌 뿐나 파민자민나두나 농무타 하라오미노 담바팡드리 하잉 오자나 칼리바 와칼두나 아숨바 외람바바디 파이 그리고 외람다바 따라바디 오자고 이마기 망달 리팡암 비가드로
1: 아니래 이용 나시 파워 이마나 하이도트는 레디 버시부 나티 남 외르 버수
0: 이마소 하이도 버디 나티다나 아톤 버시도 미오 헨시 마네 미에 모 외르 간다 하이긴
1: 하이긴 하이긴 하이긴 하이부 와이싱 신네 하이기 사버세 파타버기 못다 헤네 헤네도 아사오 비 하비세 캉나 캉나 하이도 버시나 캄나 이부 파타라가 레이오 하이버
0: 오자기 사버도 파타비오 파타방감다 버시나 이몽시다 오짜나레 이버세 너름 톱날레제리비 아이버소 마이샤풍도나 캉방감 럭다버수야 요자
1: 아니래 아이야 사버세 능나 카라 파타비오
0: 오자
1: 능레비다기니 아이니 이몽시다 카식당 오레버수 잉나식다 레이버 펑제리버세 능수 아이오리 말리 마시다 레이버 미오이버 쿠디마 마마 부누시다바 마사카나 보레름 거다기 아두금바 마마 부누시자바 마사시기 마망다 샹골 나이더비 상비금 빵짝다 짝두나 상고엄도 보 밍온다 빅타 크르가 보 상고엄도 보 탕나 나우세르바 마사시가두나 마두부 이영자라가 사우세버렸다나 가리 우빠일레비게
0: 사우버도 헨만 크리 마두나 파타보이럭 바수야이 오자 이범사나 사키바도 따라이나 사키바스네티 사키바도게 마람수 오자 칸가베 농부테 이마다 항디 하이잉 닝암다나 나시나나오 까이나 키니고
1: 아두보 니레 아이 아이기 왕스기 뻑쿰 팡디 파바 아이 이마다 항키가디
0: 이말라이 이마기 더와이 농아이타바 더 위누고 안다 답답이 오자
2: 아니레
0: 이마
2: 나나오노 파가 파오 파오나라 브로 이사기 사펑꾸이는 우다바시다 이마디 와칼세 레이타 봉캉드리네 까리슈 캉드바 마나 미람 누르살라가 마나 따오롱거다 바두기 칸바다
0: 암다 답타기고세 이마
2: 이마 마기 양와이네
0: 나랑디 파우네이 나시농 니니시다 여럿가다바 마리 까리슈 칸비누다 이마 이나오도 아라이바 아팡바 미디 나티 말리용기 레이바나 사캉라바 미 아마부 아라이바 미로 이마니 사웨베다 다 칸칸바니
2: 칸디 아두나라
0: 마니 이마
2: 이마기 미시다 디네 나랑따기 앙앙궁 우리니
0: 이마시디
1: 마두나라 나시 파우바 아시에

0: 머리 뭐 콩콩한 데나 리버세. 아이네 수이 마다 이까이 방고이 와 캉도 뭐 가이 학룰라 리버세.
1: 에이 판다 이까이 방 한국의 바
0: 누디 하이비우니 이마 마하가 두꺼난 까나하게 뭐 싸노 뭐 판무시 듣까리기 뿌럭미 아두가 이마나 마이까이 머리 후란비금나 끼룹끼룹 얘기를 내시리바 마시기 말하면 까리기노 이마
1: 좀미 이마나 까나 강한다나 후란비금나 러우키 마땀도 낭나 앙앙오이 키바나 숨나 칼렁가니 칼로데 칼로다 바나수 아이나 나바니부나 진나 나오막니 칸나 탕키 낭나 수마땀두라 칸키데 자우락나바 마땀다 디나 진나 나오기누 시나바기 마리시 랍톡랑 키가더라 칸바다 이마기 이친치나 노호홍 마따 폭도키데 낭나 항락라바 마땀다 디 아이기 삑라바 와칸치나 하이게더라 낭나나 나오시부 미에 모고이나 신비로이더라 칸바다기 마다 미에 모고 헬루 마땀두다 아시앵바 하이게니 하이키바디네
2: 이마 오자나 하이수 하이바니 이몽시다 아마가 카이붕 레이나가 다바기서로 나사나 모 에코이다 화리신도 니토피로 이마
1: 리그니 아시디 리그니 아이 이마하기 강몽아 마기 빵글로이나 망크레 나코이네 이마불라나 라우리바 아루온바 와리시기 아줌마니 하이나 프라만 삐방안가다바 미야도 허직 야우라 아니 이마나 꼬크레 아두보 아시앵바치 강라바 똥다디 마부나 나오망니 칸나디 럭신비유고
2: 허직쇼 마부 이몽시기 미나 따브로 아두기 쇼마 탁다 마학 에코이기 이나오니 이마 이마 가나노 마상이
1: 오, 아잉비, 낭 라브라.
3: 이제, 하이라이.
1: 오, 파레, 상어. 낭 라브, 얌 파레. 나 시디네, 와리싱도, 이사싱들 리게 칼레.
3: 난 뭐, 그리, 이사싱 강답라이.
1: 강한데.
3: 거리기노.
1: 오, 강한, 그러가. 마마디, 내다박이 미눙시, 와나 키드라, 칸바닥이 하이도 키디. 와리싱세. 아시디 리르게 따로 넣고에 마땀도 아땅바 낭부 뽀뽀나 빠붕가 아이가세 마땅 꾸이나 윤바 미나라바수 이미따 이사 꾸이나 오키데 마팡쿠딩 따이병시엠바 이붕오 이비에마 쿠럼자키 마뚱 이꾸이 꾸이드나 마학 라파 마팡마마다 오자기 트란스파르스키
3: 라이 아이 콜다 오자 오이는 나 발라이 마땀두다 임팔레기 오자 라이 해드나 아이기 이마나비 땀나이 바니나 오자기 사나나 바통키
1: 땀나 하이리비세 아톤 바시기 마마니 마나 샷키바 마뚱 아이수나 오호키 마땀도 람비 통나 피밤 사다바네 하우직 마땀기 이바오 파우나바 마땀 수나타바네 람나 아라파 마펑고 오이베네 마학나 샤키바누 미뚜다기 아둠 톨락다바두나 낭나 샤히 아훔 수락바 두아이다 뚜피에 말라우두나 샤히 아니기 앙앙아 말라이레이다나 마가 오자 오이미나바 오자 톰바나 탐바다기 칸키
3: 마니 오자 톰바수 아이코이기 쿨루다 오자 오이키
1: 아이쇼 마니 핵 샤키바다기 나우포호두나 이사노 파마 레이레나 탕키 아이코이 푼나 욤시데 레미나르 시 톨로 오 하이나 탐비오 하이키
3: 숨메 이치나 톨로 오 하이바다 탐나나 까야다 하라우자키
1: 이코이 꾸이드나 마코이나 톨럭바다 가리나 톰바다기 마코이니 시키 앙앙두나 람비기 마타이 마다캅투나 레이링아이다 마마두기 마마나비에 마나 앙앙두 럭콜라가 욕비키바니 마땀두다 마술레샤비니나 마기 강나바 누파두나 윰파나바기 마땀 여우럭바두다 와리싱도 마마두나 마마나비두다 아이코이기 레이팜 리람바다기 항아가 마나라 아가 파오피람바니 파오피람니바 누피도 ꯍꯧꯖꯤꯛ ꯑꯩꯈꯣꯏꯒꯤ ꯏꯅꯥꯛꯇ ꯂꯦꯞꯂꯤꯕ ꯅꯨꯄꯤꯁꯤꯡ
3: ꯃꯥꯅꯦ, ꯑꯩꯅ ꯏꯆꯦꯒꯤ ꯅꯥꯛꯇ ꯂꯥꯛꯂꯒ ꯄꯥꯎ ꯄꯤꯔꯝꯕꯅꯦ ꯃꯥꯡꯗ ꯂꯦꯞꯂꯤꯕꯁꯤꯔꯥ ꯏꯆꯥꯗꯣ?
1: ꯅꯠꯇꯦ ꯅꯠꯇꯦ, ꯁꯤꯗꯤ ꯃꯌꯥꯝꯕꯅꯤ, ꯏꯆꯥꯗꯣ ꯊꯕꯛ ꯑꯃ ꯆꯠꯈꯤ ꯑꯇꯥꯡꯕ ꯅꯅꯥꯎꯁꯤ ꯑꯩꯒꯤꯗꯤ ꯏ ꯃꯔꯤꯛ ꯑꯃ ꯐꯥꯎꯕ ꯌꯥꯎꯗꯦ, ꯅꯪꯒꯤ ꯅꯄꯥꯒꯤ ꯏꯒꯤ ꯅꯔꯦꯡ ꯈꯥꯛꯅꯤ ꯅꯅꯥꯎꯅꯦ ꯉꯁꯤꯗꯤ ꯋꯥꯔꯤꯁꯤꯡꯁꯤ ꯂꯤꯔꯕꯅꯤꯅ ꯑꯩꯕꯨ ꯃꯇꯝ ꯑꯁꯨꯛ ꯀꯨꯏꯕꯁꯦ ꯐꯠꯇꯕꯤ ꯒ꯭ꯌꯥꯟ ꯇꯥꯔꯕꯤ ꯑꯃꯒꯨꯝꯅ ꯎꯔꯝꯕꯗꯨꯗꯤ ꯅꯪꯒꯤ ꯊꯃꯣꯏꯗꯨꯅ ꯀꯣꯛꯄ ꯉꯝꯂꯗ꯭ꯔꯥ?
3: ꯏꯆꯦꯅ ꯍꯥꯏꯔꯤꯕꯁꯤꯡꯁꯦ ꯑꯆꯨꯝꯕ ꯉꯥꯛꯇꯅꯤꯀꯣ? ꯏꯁ, ꯅꯈꯣꯏꯗꯤ ꯏꯆꯥꯁꯤꯒꯤ ꯌꯥꯝꯅ ꯅꯨꯡꯉꯥꯏꯇꯅ ꯋꯥꯅ ꯂꯩꯔꯝꯃꯤꯕꯀꯣ?
0: ꯏꯃꯥꯅꯅ ꯋꯥꯔꯤꯁꯤꯡꯁꯦ ꯀꯨꯏꯅ ꯂꯣꯠꯅ ꯊꯝꯈꯤꯕꯅ ꯃꯄꯣꯛ ꯃꯄꯣꯛ ꯈꯨꯗꯤꯡꯃꯛꯇ ꯀꯣꯛꯄ ꯉꯝꯂꯔꯣꯏꯗꯕ ꯄꯥꯞꯀꯤ ꯃꯁꯛ ꯑꯣꯏꯕ ꯋꯥꯈꯜꯁꯤꯡ ꯑꯁꯦ ꯑꯩ ꯈꯜꯂꯝꯂꯣꯏꯗꯕꯅꯤꯀꯣ ꯏꯃꯥ?
1: ꯅꯨꯄꯤ ꯍꯥꯏꯕꯁꯦ ꯄꯥꯡꯒꯟ ꯁꯨꯆꯣꯜꯂꯤ, ꯊꯧꯅꯥꯁꯨ ꯂꯩ, ꯑꯗꯨꯅꯕꯨ ꯁꯣꯜꯂꯕꯤ ꯑꯩꯅ ꯊꯧꯅꯥ ꯂꯩꯅ ꯑꯩꯒꯤ ꯏ ꯃꯔꯤꯛ ꯑꯃꯠꯇ ꯌꯥꯎꯗꯕ ꯏꯆꯥꯃꯥꯕꯨ ꯏꯆꯥꯅꯤ ꯈꯟꯅ ꯂꯩꯃꯤꯟꯅꯔꯛꯈꯤꯕꯅꯤ
2: ꯏꯃꯥ? ꯑꯩꯈꯣꯏ ꯕꯣꯝꯁꯥ ꯅꯠꯇ꯭ꯔꯣ ꯆꯪꯉꯛꯏꯁꯤꯕꯣ? ꯑꯩꯈꯣꯏ ꯕꯣꯝꯁꯥꯅꯤ
4: ꯏꯃꯥ,
2: ꯂꯩ
4: ꯑꯩ ꯂꯥꯛꯏ ꯏꯃꯥ,
1: ꯏꯃꯥꯒꯤ ꯑꯇꯣꯝꯕ ꯍꯧꯒꯠ, ꯅꯪꯒꯤ ꯇꯥꯃꯣꯒꯅ ꯇꯩꯃꯒ ꯈꯨꯔꯨꯝꯃꯨꯁꯦ
4: ꯍꯣꯏ ꯏꯃꯥ, ꯇꯩꯃ ꯈꯨꯔꯨꯝꯖꯔꯤ
2: ꯍꯧꯒꯠꯂꯣ
4: ꯑꯩꯈꯣꯏ ꯇꯥꯃꯣꯗ ꯈꯨꯔꯨꯝꯕꯗ ꯁꯦꯔ
2: ꯏꯁ ꯑꯉꯧꯕꯁꯤꯗꯤ ꯀꯔꯤꯒꯤ ꯆꯩꯗꯣꯏꯅꯣ? ꯆꯠꯂꯣ ꯅꯌꯥꯝ ꯈꯣꯏꯔꯣ
0: ꯃꯆꯥ ꯇꯥꯃꯣ ꯅꯪꯒꯤ ꯇꯥꯃꯣꯕꯨ ꯋꯥꯔꯧꯔꯕ꯭ꯔꯣ? ꯑꯩꯒꯤ ꯏꯇꯨꯡꯗ ꯏꯟꯖꯔꯛꯈꯤꯕ ꯅꯌꯥꯝꯕꯅ ꯍꯥꯏꯕꯗ ꯏꯜꯂꯛꯈꯤꯕ ꯏꯅꯥꯎꯕꯨ ꯅꯣꯡꯃꯇꯁꯨ ꯃꯤꯔꯥꯏꯕ ꯂꯩꯇꯤꯌꯦ ꯅꯌꯥꯝꯕꯒꯤ ꯊꯕꯛꯅ
4: ꯇꯥꯃꯣ
0: ꯂꯩꯀꯥꯏ ꯑꯁꯤꯒꯤ ꯅꯨꯡꯁꯤꯕꯤꯕ ꯁꯥꯕ ꯀꯔꯦꯝꯅꯕ ꯋꯥꯍꯩꯁꯤꯡꯅ ꯅꯌꯥꯝꯕꯒꯤ ꯃꯤꯠꯇ ꯐꯤꯖꯪ ꯑꯃꯅ ꯈꯪꯈꯤꯕꯅ ꯑꯩ ꯂꯩꯇꯥꯐꯝ ꯈꯪꯈꯤꯗꯦ, ꯈꯣꯏꯔꯥꯡꯈꯣꯏ ꯁꯥꯎꯅꯈꯤ ꯉꯁꯤꯗꯤ ꯃꯥꯡꯗ ꯂꯦꯞꯂꯤꯕꯤ ꯏꯗꯣꯝꯆꯥ ꯑꯁꯤꯅ ꯐꯤꯖꯪ ꯑꯗꯨ ꯍꯥꯏꯗꯣꯛꯄꯤꯔꯦ ꯀꯅꯥꯒꯤꯁꯨ ꯃꯔꯥꯜ ꯑꯣꯏꯔꯝꯗ꯭ꯔꯦ ꯑꯄꯣꯛꯄꯤ ꯏꯃꯥ ꯐꯥꯎꯕ ꯊꯥꯖꯕ ꯉꯝꯗꯕ ꯑꯄꯪꯕ ꯅꯌꯥꯝꯕꯕꯨ ꯏꯃꯥꯅ ꯉꯥꯛꯄꯤꯕ ꯉꯝꯗ꯭ꯔꯕꯁꯨ ꯏꯗꯣꯝꯆꯥ ꯅꯪꯅꯗꯤ ꯅꯌꯥꯝꯕꯕꯨ ꯑꯃꯨꯛꯇꯗꯤ ꯉꯥꯛꯄꯤꯌꯨꯀꯣ ꯏꯗꯣꯝꯆꯥ
1: ꯏꯃꯥꯒꯤ ꯑꯆꯧꯕ ꯑꯩꯁꯦ ꯃꯃꯥꯅꯤꯅꯦ
0: ꯏꯃꯥ ꯏꯅꯥꯎꯅ ꯁ꯭ꯋꯤꯗꯦꯟꯒꯤ ꯌꯨꯅꯤꯁꯦꯐꯅ ꯁꯤꯟꯕ ꯀꯟꯐ꯭ꯔꯦꯟꯁ ꯑꯗꯨꯗ ꯄꯤꯈꯤꯕ ꯄ꯭ꯔꯖꯦꯟꯇꯦꯁꯟ ꯑꯗꯨꯒꯤ ꯑꯞꯂꯣꯗ ꯇꯧꯔꯛꯈꯤꯕ ꯚꯤꯗꯤꯑꯣ ꯑꯗꯨꯗ ꯑꯍꯥꯟꯕ ꯂꯥꯏꯛ ꯁꯤꯌꯔ ꯇꯧꯈꯤꯕꯗꯣ ꯅꯌꯥꯝꯕꯅꯤꯅ
4: ꯇꯥꯃꯣ
0: ꯉꯁꯤꯗꯤ ꯚꯤꯗꯤꯑꯣ ꯑꯗꯣ ꯉꯁꯥꯏ ꯅꯣꯉꯥꯟꯕ ꯐꯥꯎꯕꯗ ꯃꯤꯑꯣꯏ ꯃꯤꯂꯤꯌꯟ ꯃꯔꯤ ꯍꯦꯟꯕꯅ ꯌꯦꯡꯈ꯭ꯔꯕꯅꯤꯅꯦ ꯏꯅꯥꯎ
2: ꯏꯕꯣꯝꯆꯥ
4: ꯇꯥꯃꯣ
2: ꯏꯇꯩꯃꯅ ꯌꯨꯝꯁꯤꯗ ꯂꯥꯛꯄꯗꯒꯤ ꯅꯪꯉꯣꯟꯗ ꯊꯦꯡꯉꯦ ꯀꯗꯥꯏꯗ ꯂꯩꯔꯤꯅꯣ ꯍꯥꯏꯅ ꯐꯣꯟ ꯇꯧꯔꯛꯈꯤꯕꯁꯤꯡꯗꯣ ꯅꯪ ꯇꯥꯃꯣꯅ ꯍꯪꯉꯨ ꯍꯥꯏꯕꯗꯒꯤꯅꯤ ꯉꯁꯤ ꯃꯔꯤ ꯃꯉꯥꯅꯤꯁꯦ ꯅꯪꯒꯤ ꯚꯤꯗꯤꯑꯣꯗꯨꯗ ꯌꯦꯡꯉꯒ ꯂꯩꯔꯤꯕꯅꯤ ꯅꯌꯥꯝꯕꯁꯦ
0: ꯇꯥꯃꯣ ꯂꯥꯎ ꯇꯥꯃꯣꯒꯤ ꯊꯃꯣꯏꯗ ꯆꯥꯈꯤꯕ ꯃꯩꯁꯥꯁꯦ ꯅꯪꯕꯨ ꯑꯃꯨꯛꯇꯪ ꯀꯣꯜꯂꯒ ꯏꯪꯊꯕ ꯉꯝꯂꯩꯒꯦ ꯂꯥꯎ ꯅꯪꯕꯨ ꯑꯃꯨꯛꯇ ꯀꯣꯟꯒꯦ ꯂꯥꯎ ꯏꯕꯣꯝꯆꯥ
1: ꯏꯆꯥ ꯆꯥ ꯉꯁꯤꯗꯤ ꯏꯃꯥ ꯅꯨꯡꯉꯥꯏꯔꯦ ꯏꯃꯥ ꯅꯨꯡꯉꯥꯏꯔꯦ ꯉꯁꯤꯗꯤ

마탕 다모 코돌담주리 라미 필마스테기 살람 소피아기 나이톤 콘절다 아사짓 앙옴자나 세이링 바마디 오케나 막잠나 세랑비세 이세 코돌담주리 다비세

아크쇼니 인팔기 FM 상하이 전해드리기 아둠나 동안동안바 세석바 세석비싱기 건절다 마니프리 필미세기 거도 다비리 마탕다묵 다비라시 낭수모우니 필마스테기 로시비나기 나이톰 건절다 아머짓 라스쿠마르나 세링바 아마디 동바 당점나 세랑비세 이세 거도 담저리 다비세

오린 더위 상가 있다는 까르기 바르기 벌리가도 산릭자닌 곰비더비 따라 이 짝구 짜리 곰랜동 건난 그래도 이뻐생 아유기에 나 떼이는 알았다보다 나라이는 또 웃기나 떼이 러우자리 이래가 몸몸랑 일모자 더위 산릭자닌 곰비더비

0: 是梦想的，是老师。
1: 에이, 통칭하실로. 통칭하실로, 아이브니.
0: 이씨, 끼리로 낭.
1: 에이, 끼이버 낫대네. 넘기다 뭐, 이까이 잡아. 한가봐, 넘기다 뭐.
0: 흥, 이까이버가 시버가 가람만을 파게.
1: 이응, 꼰세.
0: 낫대, 낭부 가람만 눕아노봐.
1: 허이마.
0: 아이나 짝부 깜부깜 빚어두나 타극부 낫도록.
1: 혹시 소이니, 쌩아씨.
0: 까이다 오바 이노 하이바, 낭만 또 깜나 소리도 뭐. 나쿠도 세세 나쿠도 아니도나 람람도나 틀매야도
1: 아이 따닝대 꼬낭 아이 따닝대 해지니는
0: 따닝워 아줌바 해비바디네 따닝워
1: 시용님세
0: 아줌바 해바다 따닝드라디네 세세 나카자도 웅부다바 나 사이도 웅웅가니네
1: 나띠 낭부어도 부께도 뭐 여비래이노 하 낭부어나 여비로 하이브라 나띠 아두마일까나 나 똥너게 하이브니
0: 하이마
1: 낭꼬
0: 호 나비에마 야람드라가부 넌 뭐지 행리시 행남키드로
1: 시 소인이 생각시
0: 아이네 야우리도 넌 농시박이 낙났디 오호 넌 시크라바디네 마타올라이비 아이세 세 루크라비싱다 찰하우다우리바 바하타비라브로 거리누 빠노시보 오 나트와이도 나트와이도 아이네 간비락리바
1: 시야 흐임시
0: 코르무니 이봉어
1: 시기누 삐시 야라바 하세 야라바 코름치라 묵으라 묵으라 코름치라 묵으라 묵으라 하면은 넌 야라바 자
0: 남자들 양 끊겨라 이 년아
1: 넌
0: 어 태어나 뭐
1: 쉬고
0: 넌 와 통다 뭐

0: 나는 엄마 통학 놀고 토끼 문떠립시고 다짜고 이리다 다짜고 누가 되오잖아 아이 세 세 아이네 아이 먹다 오가 레기 용오게 고
1: 라함나 숨하이 배 잉람라가 둠장 오고
0: 호이 호이 호이 이 코이 마니니 하이 맞다 왜 비해 아이 코이 마니니 나 좀 들어오대 어 이마 이마세 이마 아테 마힝 시다 까다이 돈을 잘리도 이마 세 나이코 이마
1: 너너너거야이건다이마가온거너
0: 어때이마
1: 아이고가온거너
0: 이마
1: 봉인나봐나야엄마파오봐나야엄마니칸망암들어봐낭낭아이고내가이마가우리
0: 너띠너띠이마에코에란그래봐이마시에코에는코에는란방아다짜오다짜오띠이마이마시용타도오가잘라게하네다짜오이마시묵다감시라오다
1: 짜오아이길라미타도
0: 오아이길라
1: 미타도오아이고파하게노
0: 이마시타도오
1: 나코에이길라미타도오
0: 가이노가이노이마이마나떠오미기쇼가이노아티잉메힝시대이마나가다이드노
1: 내코에내코에내지내나오아만나는마도없나오로
0: 이마
1: 아간바도나아간바도나이놈의새에내이놈의팔아오너
0: 때이마
1: 이놈의시다내코에나와락리벌삭담마새아이타와이나가운데나라리벌삭락타래
0: 이마
1: 가리술라있다마가리술라있다마시엔카라팡나박이다마이빠이뿌네야뜨네탐람바탁카기사갈이기마우기까이콩나바빨보란톡나락라바다미오이바이파자바이시작부어까다이가노뿌네마가세아이마카타노우니

화제이다 신하 한이 소는 찡이 머밍 돈버시 하자브레니 뿡 미에마이 미에마이 미에마 신하 한 나라이나 뿌는 까리가 부풀어만 떠오르시기 라이즈 이래 아루마다 나누 강을 어쩌고 샤브공 화제이다

주무리면 생각 먹거나 하기 빼놓이 뿍 뱀의 뱀의 뱀의 뱀의 선한 나라의 나쁜 수명자마다 아타없는 때라 가득 빼기만 주무리면 세니 생각 먹거나 하기 빼기만 주무안 돼도 깨게 농마나 닭공이 안 먹이 빼기만 주워 오염 같은 못 말리도 선한 호이 뿍 너라기 서마일레 비로도 이뿍 농만만 안 야이들레이로이 하이백이다만 까보뿡들로이 다음 타저 홈레이저로 머니도 하닥디 까보들로이 다음 타저 홈다나뜨나 카게 카멍여우저 카기 짜넬라공 카드꼬 논이에 나는 뻣뻣공 뻣째로르기니 뿍 뱀의 뱀의 뱀의 뱀의 선알 끓이기도 먹다 나라이는 부영전이 농만 쪼무 술래람 산옥만 아이마 산리생 술래람 산옥 이쁘게 거위다 미홀 아마 홀리마 갈기 이쁘가 사행하는 적에 빵범 타이는 적에도 나 두이비 나 빠이붕어 뚜무닝 턱이 먹다 까오르브라 밤도 나 밤사오 농시다는 농시사오 띵리곰 라오노 가라곰 미뽀 코로다나 선아할 아도나 파그르니 뽀 아도나 바따디나 선아할 마몸 랑린 마짜 토이비 빔마나 나이는 두바끼 나떼이 롱저리르가 마뽀 나이저 한바가 두블락바 아두블락키 샤노도 이빨세 아쇼옴다나 깜다우리 깨게 농마나 다 공연바 마나이 샤우락을 로이는 이르가 마몸 랑린 마짜 토이비 로이락바 나이리도 이빨싱 깨게 농바

아이 서울아이버 소이들 불네 끼워 세룡마 숭초이 소이들 아이 서울아이버 머몸 랄린 문자 도입이 랄라버디 농관에 아 손날레비 아버나디도 끼워 세룡마 단자 시덤 끊없는 잡니가 돌 아이 서울아이버 빵만나 쇼빵만이다 짜껴다 번나 띠랭가다 번나 띠 아이오게 나는 문자라 짜꾸 짜리는 거 머몸 랄린 문자 도입이 로이라 뻥아이바 농관에 학기마에 세뿍 막막 셀럽나가니야 농만의 하가 좋게게 하이브니 되나 오이보이 새롱메이보이 새롱메이보이 새롱봉 깨보기 오이라버지 텔레 깨비로 깨비로 아이 서울아이보 농만의 학기를 깨고 깨보고 새롱봉 문내에 묻고 서울아 깨보고 새롱봉

아사이비기 세롤 하범 미라바이 나시기 땅끝을 놓고 적히바 세석부싱디 구묵섬 메리나 아리범 시아마사키 쌍암범 러비 옌첸범 빌라시니에마디 히덕무용 로마